0: 접시에 뭐 있어?
1: 이번에 믿어라. 내가 지금 보니까 나섭수. 너희 곧 보니까 나섭수. I feel it now. Nobody good for the Kalasipsu. Nobody is good for the Kalasipsu. I feel him.